남아린제 삼아 구금 성부탕 치료들에게 참리 쉬워하던 첩지 가장 친구들이 칸에 드린징 안주 표가 내림카 정신 수신 안주 내림카 인군 접기 차주 직당 까망 안에 니발 쇼업에 미래 십주 시지단 주수를 십주 시고 길어스 등등 이제 숨지 탐바탕 야 미래 웹기 미래 이제 좀 이게 당 길어스 직동 십주 십주째 미래 카시 주대 세는 것이 해 남아서 드린징 안주 표가 지름나 토마르 송주 당 대지 표시카 그래서 명말기 차진 비밀 내림체 세는 것이 해 안주 내림과 군주 수교로 토마르 최단 시리 기 내림기 군수 반대 사제배 티진 더리 도지찬 친부초 내 그린 재난 외 송주 신년도 수신

0: 세토가지나로나 개긴이번에 아니 아 보모 소중난 긴기다 진진 파만 얘기면에 아니 랑기 샤자 찍래 집에 두 부모님이 나네 풀라 조선 가지 지네 은 랍자다 나왔다 보모라 조선 고마고 봐 아니 마시바 대 부모리 딜럽종 제제 가지 배 가르치 제만이 아니 생기 넘을 땅야래 손에 은 두 부모님 잠종다 시간 맞죠 왜 은 니랭기 도시다 도삼시다 님배 가자 대 아 예버도 돈나로나 슈딩이 개긴 숨바 아니 만나서 뱀에서 살롱 조세 쿠유다 지속이면 뱀에게 아니 주식 우리다 유롱다 긴장이 주진 제야 돼 등산 등연다 텐데기 딱선에 꼬미야 지속 님배 나자 내버서 나로나 다자야 아니 뱀에게 리글라 롭도 나오래 루세 대삼 요 말이 뱀에 대해서 러시아 롭도 친 내내 롭도 유 나한테 제만이 교계 수그리 세넨 쇼겐나니 탑 하장 교부리 섬기도 미 락주 고야다 미 왕의 케 먹어봐시 뱀에 잔니 기능에 아니 나한테 뱀이 힌두 고기리 테메나 아니 뱀에 락지조 기능에야 통중 제시 드론 산니기 아니 나도 산니 담지 싸워내 매버시 완한제 소나고리 대신 완주 뱀에 기릭라 취시 총래 빠주 속 간지 텔란 롭정 단 쉐예 양타버시 끝난게 유나? 대 뱀에 랑이기 심슈다 배전 집을 때네 주토야지 싸워내 말에 삼기도 교전에 가르래 쉬나 완주 창매 매스기부식 종마총 자완 남주 용마용 롭정 쏘라 두브제 약부식 유메 세야티 라나 소소타 양나? 랑이다 아니 대외 파마뿐다 톡포모 지속 쾌용기 나다 쓰다 아니 겹죠 퉁긴 유멜레 하자 랄레버 시그리 빼나 문장 고조 덤베 니뉴 양타바식 퉁발라 통만 유구 응하기 사베 내각기 유두 랑신 살류 트실 속 규긴 전발레 아니 문장 장기 유구식 퉁발마도 사베 지부 유구 중 미투베 배신 체만 남들레 교초벌레 대기와 接受包括看一包天线来你没得起天你让心一包就接送不到这被电提醒都完成平面了嗯卡住平面那么了嗯先给这你这是贵了平面让你给我们的印度他平面给天津帕玛给我们的你领没被嗯是的嗯平面让你得些结合当制作给我们的给我破了嗯 하고 있을지 내나야 마타슬라니 포모 잔염기 있을지라 겹쥬로 튕긴 구조다 안 믹세기 롭쥬다 조어예베 레든카라 구급다 둘람난 주디 하장 개춘보시 마랑우네 통구도 시야 아니 완주 표면남기 자랑소스 르승기 강연다 동야 티 잔이기엔 세부 키나야디 개춘보치리 가인이시나
1: 俺这平面那没人没人出过所中的他这样来个没有不去不来苦个偏没吧卡些人他个男性天天接受给难度给把个些给平面那让路你凶三年哦我来尝试买件那差人碰到让路孙就来那样看有没得谁呀的对面给这出面的了就这样卡的意思平面那强势有不点的有不习惯呀的 포남 대신도 신호급에 주젠다 내로 가봐요래 완전 좋아 미치고래 깨베 타마 치아제 마도 와포인 스테이지 가봐요래 텐산 아니 깨자 초미 대지 완전 뱀에게 롭종기 고급라 또식다 아니 메슬라 통중제발에 삼기도 대단인들 만나서 뱀에게 롭종다 고급 강의번나 철라 면조에 채도 뱀에라 아니 통중제발 등득이 깨자 초미다 지존님께 계좌 폐마도 속이 개인기 원도 남이 없는 조화지 나오고요. 아니 죽던데 삼겹채신 남재던데 세대 민나 남기 원수 편에 지라 아니 롭종단 대화유배 대전 강인골라 토구다 대표 나와 킹이 주주다 신호 공사 경근 친구죠 코스 출로 때문에 뭐 남지 슈디니
2: 단다 아니면 들어가라네

0: 내리네 소수 톱단지 지유로수 제토바 식된데 용기래 랜드 체다 충숨 강의로 부모 남께바 포소나 다중기 톱단카 슝기 자딤카기 나가 차장세여 바래 두고 부모소 신유 롭종 자규 샤고베 균세니 파마 가시 일본기 나네 니레 소와 게마토베 갑 라자 팀불라 떼네 랑기 부모 미요도 땅와 람소당 알레솔라 땅에 파메 소세 펜바시기 여바레 가브리 파메 투구 부모인로 롭종 겔체 통데 롭더 땅양 투구 랑이라 롭종기 고갑 상보 대꾸네 라시섬 니즈기 레갈 슈기 여바레 카트레 폴룽바시 유신기 진호도 추니 투구 닌제양 메버 투구 마우베 미세 마테 땡규 자기 마르당 민자위 땡기 투수 추고 부모지랑 튕기 롭종 말아봐이나 롱베 얄게라 하장기 뇌견 첨부 용기 이어봐시네 야튼신기 롱바 참에 추고 부모지 롭종기 고갑 다냠 팀장경아 쯔시 롭자카기 민자와당 솔레카 민자와 체미니 죽준난기 이어바래 마오 유기 멤바 세리기 죽준기 슝진기 시딘켄라 소바 참마 마오 추고 남기 신유 Lobjon Jodanta, Tanya Chacho, Kona Jalubate, Tugu Tugabso, Tingdudan, Tumbe, Lobjon Ka, Danyam Dugudan, Lamde Chaguni, Sindune, Kelche Tongale, Tugu Pumonam, Ligin Yazu, Kona Dadu, Jubani, Chizo Kandashi in room, Tay Shabden Chagi Yubare, Ramo Inze, Gaga Yulungi, Nang, Pumo Sedu, Tongjonda, Enje Chayushido, Zigi Yubi, Tingsa Tenda Nizu, Hajangi Yunure. 총셉 서규 카기 나 템부 텐다 여바 대단히 통결라 퇴계 충외 원기 인발 대면 총대 카기 나 내주 대리 자와네 메바시그래 유기나 부모조 신유 롭종 쪼바 차와 조치슈 부모 지 삼로 라니 신유 야기기 뉴바 치루 땅와당 냥도 학삼당 야랍 주상 쟁기 비밀식 중규의 담자 샤데 대전 체진 랑기 결합라 팬베 차와 상보시 죽고 삼바식 뒤군도 일라 장게 치와 시인진 결합 유롱기 나 투구 부모 카진의 삼로 눈주 침보 동기 여바래 간다 제담 시슈제 부모 세바니 로나 쓴삼 신기 나도 남아 두고다 제 라니라 투구 중재 깨바 포단 자외 레드 리 간야 차두기 말에 냠데 간시 롭종 저규 튜갑 상보 텐자 총라도 땅데 탈 지속이 된도 내가 저규 파샤 수수 추구 부두 소랑 문주 롭티 참이 두 백간이 체규다 교심 깨시 식차규 대미사와 인배 공기 삼수 대직니 비매 지용라 뉴시 시경 차기 여바 대달래 댕갑 로나 충외 추구 부모 삼로셀 yalge machimba na nam minye kashi ne luti ki soja kagi nang le yoktu kuwa tang kashi mitsang jordan chingi nang du yongmo danyar cheba tang kashi tsonggang tang sagang sogi nang le ne chungri kuyne danyar chejin teda la shiyo lopchong chagyu yi kogab topdu gi meni jige nisu gyonggu chenpo shi chagyu yobare zawe shungne tugu pumo lona masunba Lugi Nezu Kulri So Teni Michokbe Timshi Saden Soba Mato Chisogi Na Shinyo De Minambada Chiso Shabde Shumi Sone Miyu Nito Ne Tugu Nezu Kuyu Mebe Korda Tugu Pumoso Shinyo Lobjon Teze Tar Rangi Gakabgi Shabde Shutugi Yoba So Gi Kor Mutu Ne Tengab Lonye Ka Sukdong Lungji Ka Sasho Ka Degar Tamju Sogi Lamne Tugu Pumoso 자년 팀장 토네 럽종기 고갑 제제 팬도 개진 첨부 여바 캐베체나 투구 부모스 통중당 예주 꿀꿀이 리 예리 뉴도 조와당 콘조 신연기 두갑 상보 중기 팀시 달 톱톱에 팬도 개진 첨부 여베 대대라시 참에 토라 자와 난게 채와시 주규인 됐을래
1: 단다 빼마시기라네 비밀지레름 쿵 투구 부모스로 토단 Tanyam goba kechewe kwa tamchu shi sentu bashe pishaka nyendu shu yin.